0: 빚이 좀 범위는 좀 됐으면.
1: 갑이 전환줬어.
2: 3명 원사우스.
0: 전화 과.
3: 2, you can close gate 130, please.
2: 고생하셨습니다.